0: 먹었다. 두삭코 있었다.
1: 누 무치됐음 길이마사하고
2: 빙하송공놈의 이혼 입술때니 띠미 멸소 우리도 발달친나 아니 보유생아친나 뽁 긴언나서긴나 시숙삼익 우리도 아까리 말로닉 운놈이 빙하송닉 기하생아친나 할로님 아노가니께 각독 아플말로니 숙가스각다사
1: 왜 우색은 분욱
2: 온스다든 17 유니 이필레 띠미 다이 포미다스치만의 우식지 초 Derefter forventes masser af sol. Dagtemperatur på plus 12 grader og nattemperatur på plus 3 grader. Vinden kommer fra skiftende retninger med vindstød op til 7 meter per sekund.
3: Yeah.